태하나에 벌어준 옷 맞다 태운다 나저라 아영 하나도 저려치 아나세 삼해가 바라타긴 아시라 호시라 I'm gonna get it.